지금도 못생긴 룩만 봐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향촉의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0: 지금도 어디를 넣는 거야? 지금.
1: 공간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
2: Ladies and gentlemen, here'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 Paul McCartney, King Ed Rock, John Lennon, MC Adam Young, DJ, and George Harrison. Hold it.